0: 가지고 전국 꽃길 걸다가 저 빨리빨리신 방식으로 서버냐서 뭐 안아프도 맞대고 수학사보다 구제로 하겠지 이성방으로 수학사입으로
1: Thank you.

하거든요. 그래서 그래서 보상 보상 기타만 이러다 기타하고 기니고 받아서 기타기니라고 해. 네. 바로 바로 기타처럼 그렇게 했어요. 기타처럼 그랬죠.